0: 내년 겨울엔 눈이 안 내렸지만 너무 슬퍼 마. 내년 겨울엔 분명히 우리 위해 하늘에서 눈이 내릴 테니까.
1: 그래, 내년엔 꼭 눈이 내릴 거야. 우리 나무에다 이름 새길까?
0: 응, 네가 좋다면 그러자. 우리 매년 겨울 둘이서 항상 여기